수원어 못해만어 대어로와 수이히 수원어만어 수마따라 수이히 수오호호 수마따라 수주루 파모와이 갓징나 의미 후예 따기에